0: 정세근! 정세근! 오! 주파야! 오! 주파야!
1: 바로! 오! 오! 에이, 쟤!
2: 신 Johnny!
1: 모세 no disse que hoje é dia de rock!
2: Bora, Johnny!